0: 갑니다.
1: 시작한다로.
0: 온다 난다.
1: 왔다 있기도 말이었어. 오늘 지지와 약을 다시 마세.
0: 안타깝고 희귀하였으며.
2: 这招太狠了，让他们以为地图有问题，自己往死路上走。小鬼子有了上次假地图的教训，绝对是一招被蛇咬。加上又是急行军，看这死路，一定会获胜。只要慌神，就一定能进咱们的圈套。
3: 他们怎么也没想到，那都是我人为搭起来的。
2: 只要轻轻推开那些石头，就能看见大路。
3: 不只是路的问题，
4: 没错。
0: 警戒态势，警戒的，
3: 脑子问题。